0: 휘도우 고비 샤두나 힉놈이 주부 싹자두는 로비 싱기 싱마이들레 이러바 맞담나 아잉놈이 쭈뻐석다 아두나 레이버 사오이버니는 마부고도 달러우드라더나 쿠이샤오너라바 콜라오갈로이너리에라가 위도하이리버 샤시나 농복방모 마이게이롬도 올리하이리에라가 호우호우호우 하이드나 콩럭러바 맞담다 골게할라말 로이버 싱신의까리 하이나 하이네버기 하이버부 아이 하이 샤사이 나우사 위도우라버지 뱅릴레리 무브여올라리 싱게이 고빌라리 미마나간 마마나 킹킹킹가나르리 바리 몸사 쿰렌빠마 쿰렌 미컵 토로 하이드나 하이네 크리니
1: 복나품 이마 사나레바키 바리 이몸 징미다미 뿜나막 아마타 오이벌리 징아마다 반통 기억나 고참나나 쩍미나르시

복 따뜻 레이바 자남 다 카이두나 이신가 야나두나 에네 마다 우라바디 딜 시두나 마반다 토리이 자남 마히가 상공가 야나두나 탁라바수 딜 시두나 따라까디 자남 마사싱 파링 랭두나 망악다 랭두나 시비라바디 앙앙기 딜 망키 눈밑 코딩기 자남 다 자라바수 딜 시두나 따라까니

0: 아니 그걸 봐봐 이사야 회장이나
1: 아 답을 봐보시다 봐봐 순간 우리 민해 있어서 아 바래 바래 이사야 뭐 당시 수하이도 땡칠을 시고 아 나 코에는 숨 우보다 다 안에 톡보시 눈띠기 싸우고 많은 날 숨 톡보라 톡다보라 아유
2: 봐봐 타세야 자오바 잡만나 토럭다바 두마리보이디
0: 아두가 타나 토럭빠기 마땀수 아둥 케나바 동나타오이바바
3: 쭈미쭈미 샤나하이바 쭈미 아두 잉호 타디 누밋꿈나마 사기망할레이제디 하이바시부 누이부 강부로 강다부로
2: 타디 마사기망할레이제디나 라이크다수둠 야위
3: 양캉이꼬
1: 마사기망할레이제다바 타기레이마이다 누밋기 망할네 예이바 꼬 아랑 뭐 서럽도 그때니고 아이 코이나 다시도 우리가 다기 뭐 색색.
3: 아두가 내용어. 다는 놈이 당와랑 비마담다 믿기 비숨 멍웅 만딱나 빅나 토엄 받아기디네. 카라카라 숨 안컷나 자오바 숨 헹갈락도나 세미살간 멍웅 숨 말았더라.
2: 아두부디 또이나오라바니나 둠 캉에다.
1: 마두다기디 다기 마마이세 숨숨 빡빠 헹갈락도나. 나시 우리가 숨아이나 마풍 숨 파글락거더입니 하잉디 탄일 하이브디 불문 하이브시 오이거더입니네
0: 예 하잉기 마뚱다기디 까마이떡도이바
3: 탄일 하이브디 불문 마뚱다기디 타기 마삭세 기땅 기땅 좀 빅실락더나 탱타나 톡바 숨 호락락더네 숨 탱타기도나 농하람다이 마땀다 톡바 파워바 야로까더이바니
2: 예 아두디 아무도 우지보이디
1: 아두다기디 타기 마석세 수우 우다바 아잉나마 야올까니 마시보니 뉴문데 아이바디 다시 나트가 다수 누민 엔 하이넷 강나리비시
3: 마시보니고 패스 오브 디 문 하이바디 타마기 마눙달라이바 타기 오이바 석담 하이리시 고 강나드로노이보
0: 아두 타나 피숨마나 누미타람다이데 우바다기나 숨숨 마풍 파락도나 콰이더기 빵노 우바두구나 풀문 하이바디 타닐 오이바
2: 아두가 타나 풀문 오람바다기 카라카라 숨 픽살락도나 탱타 탱타나 토락바다기 타기 마삭숭 우우다바 누미뚜부나 니우문 하이바디 타수 나트라가 타시 하이바니과
1: 마네마
2: 강하니
1: Nimidang the Tolibatuami Saksing, Grahasing, Tase, Silang Uba, Masibu, Celestial Object, Harakaneko.
3: Oh, Aduga Yango, Mangalgi Sarupi Topangamba, Nimit Kumba, Star, Sigumba Sing Sinanea,

나시기 나 좀 더 레이저리 마니푸리 필름 세싱 코돌기 아한 보이나 다비라시 아멈발람비 필름 세데기 나 보이나 삭바 이세이마 이세이스기 사이링바 라제니 고펌 사이랑바나 오케나 막점

다음 산독도나 단절이버시 아가스바니 인팔기 사가이 채널 되기니 하우직 봉파마시다목 란톡처리 굿모닝 마니폴 타우라마시다마야암나 SMS마디 와첩키 코탕다 코이다나 칸비락바 마니폴이 필마마디 마다미세이싱 란톡처가니 탐자리버 모바일 넘버 9863102016다 SMS마디 와첩키 코탕다 코이다비베이세이싱 칸비락바야가니 넘버 묵당가 하나님 생적에 9863102016

더러면서기 아한 보이나 댕나저리바 SMSC 상하이텔 가롱 더기 코만템 사나저바 노마이템 프레마난다 아마디 노마이템 소바산드라 어렵생하시나 타비락바니 간비락리베이세이 당점 고라기마이익다 과이락범 이범자나 석바 마니뿌리마타미세니 이세이시 마양분나 담미나시

0: 이씨, 콜렛이 핵기호보다 남창을 나쁘게 아와 꼭 해보면 핵도이다. 아, 리리리 생리바 눈심이 예의보다 속탄을 봐 학장까지 이때껏 보금 핵도이다. 이씨, 시리 암농아이고 콘니나. 아, 망들레이고 임시다. 증명이니 빠음나 리와기 두목다룩살이나 소아이들이 이용들도 온통 보자 그래다. 응? 아, 이정생나가 온통 이용을 해.
1: 락리브는 응디 가나라.
0: 아, 아이 오망와망도 다박 처음이네. 아, 아이기 민나쁜 시바까오에.
1: 시바
0: 왜?
1: 시바 하이비 둔난나
0: 많이 많이
1: 나민띠야함네 따이네.
0: 어.
1: 나석띠 나시또
0: 아이기 민지 하나 따라보러
1: 호이니 따이.
0: 어.
1: 능디 양파이하이 능디 사계의 레이밤 아소오브 나락 징악다 리수기기전화 타고 추이하이.

0: 그게 항악더라.
1: 항해, 항해. 항보다 낫디다. 타간다 키바나.
0: 예. 이러이자네. 아이부까리, 아니, 타갈리바.
1: 아두부로. 응. 막, 공무크 양이, 타바 코딩낭이, 세독자 도락보다 숨어 쑤다. 막, 삭 파자박이 마띠, 하우날람자 수파자이 아시니다나.
0: 아두시, 낭디까리 구멍이야.
1: 다리 구멍에게, 하라고 나쁜인데, 로는 녹사리바니, 뺀자리바.
0: 아두디, 아이, 내가 세 염다 할래입시디, 낭길 라이완 거부다리는.
1: 아두다이. 아이, 코이디네, 라이와카도 하이자 락사되고. 아두, 낭나 하투 하투 할래입시보. 마라마마 딜레는 거 너무 하래. 마두니, 아이니, 암나 강릉이.
0: 아, 손톱, 봐, 아이두니다. 다복 마파면 마 수업을 오래가네. 아또뽀 마파면 더 우묵 추우는 거 혼나라보다. 다복 주파면 요름다이다 동도. 한다 요하하키비로 남다키드날라비 파오너드라마. 아다 욕심배 야다드나. 아이세 융놈드서 좀 할라뿐이다. 아이나 할라고 시부 넘어내면 까이름잘로.
1: 아차. 시부가 아니에나. 아이기 밤다디낭세. 놈이네 놈이. 낭레드라바디 놈이 톡다바 아띠야곰바네 아이기 뿐시. 낭우와 팡자바디 아왕바 타 콧날람바 팡바다기 해나 하라우제이 아이디 낭부 이낙다기 숙닷 해자 토하닌데
0: 오 이비마 마뚱다디네 각자 토로 나낙다 송꾼들 내려덤 아이는 낭부 눈치자 배워하시기 까리하루니 구담다이께
1: 아이부 야암나 눈치비바세 아이그라이바 야암파바네 해나목 벤자바디 분나목세 아이기니 딱비바시네
0: 에이 아빵비 나암께 맛보고 신홍다바 Nangilaman yam tuli ye, adunani, ayun nangu kayam shije, kayam ninje hebdo, uli buni ne mama.
1: Nung sa ningre. Yam na nung siba maliko.
0: Maliyam si da nang ni, iyan hine nung si hai. Nang dine ay may ne, ising ne, nung si ne. Sarva kangay ni masyamal to urum pibir wa upal ni. Masa to nate, nang day ki tawai ni ne, tawai.
1: Muy ba, yin du ne. Nong chup thang ba tia se nong na pum mam sil e nong chup thing a sida yung gi awara pa khari yin sin biram ba
0: hoin hai mama nang na hai chu mine ai nong thabak chat thing e da yung gi nong yuri ba ma pa sin che a ai yong tang chen jer ho ke
1: khang de da moi ba ba karam ba matam da ikhoi yum sa ba ngam ga dori
0: ha mama kum si si te khang la si mathang wala pa chahi da sa ba ngam na ba ho na si lai khom si adu mama Sen tonggi pibam kertang wul suma ting wena naba. Matam kertang di ay umuk tanggal lang pa yisalu sira na kali. Chattab siya roi dori. Nasana su sing sen nang sina dun ning tina lera muko.
1: Lang pa yiko ina sato na lamda lay krabasu. Kuma magi amuk tang thok pa ningon sa kao ba. Nang na naba di thorak pa di kao giga nuko.
0: Eh, kari ki thorak ta niya. Ay shoy din thorak ka ni. Mamang na su dum thorak di thorak tra niya.
1: Mamang the Sutori, Abu Ninaba, Inia Chobi lady, it's a Nupi, Anita, Yapu Sulady, Chako, the Babro, Kumamaki, Untang, Chako, the Batara, the Ibu Makuin, Waro Kiro, Hoi, Mamang the Sutora Kiba, Ado, among Ninsinza, we want it. Oi, Hey, Hanati, Ibu, Harao, Nanga Torke, Nanga Kiraga, Pajaman, Zagoi, Koteka, Sato, Imis, Pin, Ting, Jagge,
0: Kau bingung hai jawab. Langkah jalan ga, langkah hang dengar, orang kasih bingung. Umang wamang dapat liba, uhai uhai. Hektu nasi bingung hai jawab. Tahu ide hai ni heba. Panning tu nasi bani kumoi ba. Sembi bama pupuk kau bingung ko. Uhai uhai uhai. Aina hai bersenang ni ingkiri. Nang na hai bawa dia aiki punsi na hingung ke kau roni mama.

0: 아픈 시바기 용시 가다도라. 예. 다운 하려 뭐 못함으로 뭐 시월 번이.
1: 예, 시드니 시드니 이 공장 비로. 뭐이 봐, 뭐이 봐.
2: 어, 나이 나이.
1: 생기 뭔가 말라 해. 아무도 톡 비로.
0: 부탁 부탁 미나 딱 비라 빠더기. 이다오기 용시 여러 번이.
2: 예, 이다오 이다오 인가 시나 한번 낙고 외로 이다오리니. 마통들이 강한이 꼬이또. 아, 아이, 너 코이 군달래란 버득이, 마탕, 마탕 숨짝 키보드나, 아, 코이니, 뭐, 꼬이, 너 운하키 들어가니.
0: 호이니. 호이니 또.
2: 호이.
0: 호이니, 운하다.
2: 정이 꼬이.

0: 칭 탁밭이다. 학장치 핵인터이다. 이젠 이따 오기다. 짠잉 만드는 락만이 이따 끝나고의 극진기 요는 사바 상가이도 레이기 락만이 당자리 해야 되나. 이따 오기 용 티르가 똥전락만이 그리 수포르떼 용자크라 나보이크라 용호와이크라 찡덕한 것 반동크라 마이린 크라가 보래 녹색 녹색 녹색 녹
1: 속이 함나 보래 이시부 거기나 니까리 삐근이야.
0: 그리 수삐근오다 아래 이래 이뻐 자민 나빠 자민 나빠니다 있잔
2: 녹시다 있다 냉채 냉나 속이 함 보래 이시부 어디니 아이코이기디 까이 합식이네 마마
1: 호이 아 나하나 이코이기 루드상 방아도 야이토가 탐바니 칼라이 항암 크라가 인디엠 크라가 해가 도 망아이리
2: 또 나 신인가 치고 까이 인상 자식이 또 이따 오늘 짜민 검다기 하이비오 모두 돈을 해다 짜민 날씨 아도 보내 또 마약 레이바 히다 모나나 수바 아 수비 히다 난탁 부비코 아행이 이따 오늘 용다 한마디 수네 에 거의 뭐 때기 나 하는 수고 했다 수고도 뭐요 뭐 하고도 있다
0: 한달 그 놀면은 뛰다 찡땀 타도 나 거야 하는 뛰
2: 거의 거의 거의
0: 에 거의 이제 방법 보수 땀기게 텐데 요리 나 거의 땀 봐도 방법 보수 에 거의 이 찡다 북한리 이민날이 뻔히
2: 많이 많이 또 많이
0: 이따 오면 뒤 전난이 나 북진 생나 비빠도 아이 하나 오면 북이 이따 이상승디 까다이까다이들 레이크래
1: 나상승
0: 이상승 무서 우디니
1: 아 레이크다 뭐 로이자 키에
2: 아도 이따오 아이나 사오 하이저런 바 평화로 두고 사람으로 있다
0: 아 이따오 기양 안싱 짜오롬 키로이 칸두나 평화로 사들이 작은 있다
2: 호이호이
0: 아 자기 루홍 뻔능나버 파쩌나 작은
1: 하이리시부 뭐이 바바나 하나 평화로 사오이나 해라마
2: 아니네 이따오도 평화로 사나마 생각은 뭐네 이사생 저거 차례 파라바 뭐 거의 뭐 거의 분식이 야이퍼 통이 뭐 뜬다 하이버디 롱 뭐 뜬다 망타는 뿌리 뭐 지행도 하마나바 하이버
1: 파래 파래 이분 이분 와라리니 이분 대상나가 피홍독라가 보타나 바타오르시
0: 와디다 이찬 에 코에 코에 파민나도 나 와리 와다이 샤나비시디 아 오늘은 와이건 오 아빠 꼭보니 에이 기마야 한복이 맞자 제임스도 나 거기 군치들 날 있던 기면이니
1: 오오 아 이봉아 제임스도 이봉기 이 한복이 맞자로
0: 하 많이니 에이기 다득이 맞자니 선부 제임스 컴프렉스
1: 야함나 문나 강해 이봉 제임스도 아이기 핵 보미나바 이봉 쩍토이기다 레람바니 아앙앙 비삭뚱링아이다기 레락바두나 비예로에 파고 레람미바 스농시크라바 앙앙니다 아마코이기 이몽가 아이코이기 따서 코이기 이몽가디네 이몽아 맞다고 자민 당민하다나 야함나 농시나라 레이바자니 제임스도 아이코이기 이봉가 이나마가나디네 모인 핵 복사바 마사곰네 욕히바니미 아도 마부 보호 가리 하나 타키 보호 가바데디 운나키드레 코에
0: 아 생기와 좀 많이네 뭐 코에 이몽 안 맞다니 호직슈 아담 용신아 보니 뭐 제임스도 호직디 아 보호 가리
1: 아

0: 있을 소리.
1: 아저씨, 이따가 거기 가로 콘도 야만대블럽 내려마니. 나이디 미니사람을 내려미나. 아도 바래다 보다라시. 남창 나쁘게 보아라마니. 해 농아라가 내이다. 이봐 이따 조커도 죽고 오듯이. 나시디 이루자 마이타 저러가 싸는 탕을 떠올리.
0: 야이다, 야이다, 야이다.

다니 강력더나 하영시 질득이 다도리나 하이리마 아두가 모이 면마로 우토르 뛰는 애 머리에게 퍼고 버릴라가 땡노 벌디시다 신하라니나 하이리마 아두 하영시가 따 거의 마마 프라단 걸로 있는 애 머리에 새끼더니 거의 바붕 러러더니 막 깔림 따와 비로 러니마 아 형 거의 바붕 쇼드는 러러더니

임라간이 간두나 아니 샤마 엔터 텔루라게 간두나 나로 모두나 나 고이 시절 낳았군 아두부 농 시마 아이기 따오두가 우노 하이퍼 땀람 드라마하네 이따 찡기나 따오나 샤싱이 얇아 통이기다 난나 밤새란 마 빙하루 뭐라 그래 뭐라 그래네 다오 빙하루 쇠 다오는 모두 시대라 다오 다오나 자신이나 마 얇아나 마 간누나 샤알란 마 빙하루 쇠 생땀 아니기 룩시이나 버기 구땀나 랑라 오래가 행동 고이나 짠나삐나 나 삼방 한번 오래 사는 거 농시라 봐이다

메가헬스 아무고흠 대신 망아라 산독자리 바카시 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다둠나 동안동안 범마니 뿌리 필름 세싱 다비리 마당에 구돌려 놓고자리 AD 소키디 필름 시대기 SIS 하이무 어머니로 시비나이기 예쁜 목헌젤다 Dr. 이롬 로빈 로나 세딩바 SD 하자리는 세랑부이세 담이네시

메가헬스 아마고 흠데스미 마하다 산독자리 바까시 바니 팔기 FM 상하이 찔른다 토름 따비름 리브싱부 따람나 옥자리 하주란 톡자리 Good afternoon, ladies. 토름마시다 돔나 괴기 눈시자라바 누피웨비 리스너싱나 SMS 아마디 왓츠업기 쿠탕다 칸비력바 칸비력가다바 따비닝바 마니뿌리 필맘디 마탐

First Love 필름 진행이 목 로코절이 나보이미디 서리따기 아픈바 건젤다 에스케 노마이템나 세이링 비세 세기 세랑바 오켄 아막성

사야 필름대기 마이범 로시비나기 콘젤다 나렌드 승강범는 세랭바 켈렌지 때는 세랑부 이세시 따비 기백을 누나 땅극시기 마니뿌리 필름 세일한 독서바 로신저리 따비리버시 아카스반 인팔기 FM 상하이실 내후직 마탕기 더름 웨스턴 뮤직 펑비레그니

나비리벳의 아가스바님 팔기 FM 상하이 채널리 공차치기 와리니 더럼시 다우지 나비리시 강아범 보르머니싱 티에터 아마디 필름기 아티스트 로인나 소셜 워커가 우느드노 와리와타이 사베기 아한바 땅극 우나비리바 상악범 데이비드 샤르마마디 더럼부터 오빠 노마이텐 낙비가니 농톰범 로마

0: 아범나바기 콘세다 라이섬나바나 세력바 농시레바 이기 타와이 망아 강어범 볼머니 생각한바 농아레바 이세이세 코이푸나 묵다미나레 마카사타세르코스디 오자 하이어세컨드리 로이르바 마퉁다 콜레세 카람카람바 콜레스타 탐비라키바 콜레스키 푼시시나 캄두키바 헤브도 마두소코이 묵칸자게
1: 콜레스 라이프시 에이 토반 콜레제드나 브라마로드 키테게 노폴운다 아름 우브니 아 야므르 스마 산나나
0: 정말 왕 마타부데
1: 왕세 레베시 마스테이다 이탐제리 아 비파시아 마탐 디디시 아이코
0: 오이
1: 3 이어스
0: 차이나 디그리 코스
1: 아마이나 아르탐제리 마든데 데시 아 메가진 엔데 카머룸 세크레터리 오이나 아니컨데 세카이
0: 오이 야므응아이 워리세 오자카리카리 서브젝트 옵스넬 데 로비데
1: 옵스넬 에 폴리티컬 사이언스가 이코노미스카니 아디 아이게 세게 보르컴 타 야므응 우닝 바메나
0: 오이 오이 오이
1: 엔 안컨데 사리시 알레기드레 코이기 론타네 군이에드나 아카보테네 아두가 아이가시 칸테스 오네네나 도레 아이지 맞담든다네 마야암나 비암눅시비바 마르메카노네나 사이리엔가시 아이 세레암니 티 콜레즈 사이리 방테이데 테브나르기 페트로스디아 코이게 타제나가세 시수 우치바나 코이게 아멜레 아이니 세르데
0: 오르가나이제이션
1: 브랜드 오르가나이제이션이다
0: 호이 호이 호이
1: 아두 아디기 SSK에나 샘고 차가트 강국가남 술레르메바 모이시나 코이게 토반 마게데리 에세케나 라이파닝 벤누미

아잉벨 레이넴 필름 치대기 따비리 푸스파라니기 나이톰 콘젤다 톰총나 세링바 고피니 세랑비시 마탄달로 코차리 노밥 필름 치대기 살람 소피아 난데스워리 마스터 수사나마디 마스 마틴 게 푼부 콘젤다 수레스 히덩나 세링바 오기나 세랑비시

0: 누마이르브 토름 깨알란 톡비럼바 에코기 프로그램 프레젠터 루크람 탐파마니 봉음 퀄리데나 타겟자리 아돔네 토름 다비리 바시 아카스파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다기니
1: Me meto bien.

아이기 니 간나 타모이다 마파마마 비드나 라차리 비마부디 가나나스 탱하닝다바 가나나스 소가닝다바 하우나샤네 쇼칼로이 쇼칼로이 이사이 시기 사이삭바 알빈 소이밤 사이랭바 헤로지나로이밤 아마디 사이랑바 도니 아헤이밤

0: 좀 말한 기드나 미 이건 뭐 약간 많이 더 하시면 가리기나 아무튼 랩이요 아니 이건 더 하면 가나 아무튼 랩이오까지 넘어가 아 요새까지 넘었다 아무튼 랩이오까지 넘어가 아무튼 랩이요 아 요새 아 요새 아 요새까지 하도 상접하면 나오거니 어 아 이게 레전드 만 장뿐아 막 울온 그러봐 아 요새 거짓간 하는 쌍수밤 나오거니 어 마마마사디 마마마사 가시까 마마마사디 마마마사
1: 가시까 에이 타도 에이 타도 에이 타도 가나가나 레이버게
2: 에이 나오노 에이 아니 할아버지니 앙앙아도 가다이래 앙앙아도 이 말이다 아이고 각마 다사 안되노 미야마신을 낳는이 마나 아머니 나이더라 앙앙아도 이모르시노 마늘을 낭기 똥기 보시다 아우 아마 샤랑드라
1: 나띠 나띠 마두 대띠 떡비가노
2: 그래
1: 아이봉 땅악비요 아왕세 마귀야 생매 이네
2: 그래
1: 그래 숙강자들이 봐 말할래 자들아 뭐 망한 기바 마두와이 강아 뭐해
2: 아유 아유
1: 마두와이 강아 뭐해
2: 내 샤비기 민토를 방립이나 하나 앙앙아 수분마 도그랍나
1: 아이 마마네
2: 그래
1: 라이바기 농도 못간 안에 떠먹어오거니
2: 그래
1: 이자까이네 우기 막 짱다 아이 부탁고요 로 아비리브라
2: 나께 보시다 농아리 밟아서 믿고 보시더라고 응 어이 아이는 실리버세 낭놈들이 마귀의 편을 보이다 못되네
1: 그래 이야 편을 보기
2: 그래
1: 말리 마시다 레이리바 타우나 파블리 싱리 싱락두나
2: 그래
1: 아이기 다들 이 사부가 나를 숨은 눈으로 보방함으로 아이기 사부 하등아이 아이고 하나 하나

0: 뭐 이러는 것이지 뭐. 이게 임시부 어렵지 않네. 그래 이 마마 이 비문아 이기. 이게 임주자 거의 잘해. 아이 시디 아 거의 무난이네. 그래 이만 떨어지 뭐. 마이 비기 비좋은 것이라 드나. 아이 무난. 아이 무난.
1: 대화 가리는가 오늘 어디야? 아이노래 봐 강해.
0: 아이 그놈은 떨어지야 하.
1: 아이 떨어기. 아이 새얌 실내에서 팔 따라 하이로 다녀.
0: 에이 깜다우나
1: 깜다우나 할머니야. 오 이제 내 삼목이만 아이 무난도 라이 파우 좀 더 보되기 라이 하버야 흔들어시도 뭐 다이와고 수업도 배 아들이로
0: 아야야 레스낭나 따따우노 아씨 무난 까리노 나는 세짜리고 따세잉나 아씨 이행보다네 머리 말아한번 갔다 아이 절로 난 세리짜리도 아이 얘는데 뭉쳐 홍도조 절로 홍도조 절로 아이 절로네 아이 아이 가고 가고
1: 까리 와리게 따이고
0: 무난 시디 오피스 타박 얌 진바가 학상세 얌 쪽타래 기땅 뜨겁 빠야 브리엔게
1: 어어야야야 학상 남들어
0: 나티 나티 에이 남마가 학상 뜨겁다 보나티 영어이 만농기 아기 까다네 안강불리 말해 해오보니 아두 보토로 아두가 어벤데 야오바 마팅 마파이도 아두가 보토로
1: 아이 나도 빨라가로 하이로 미사사게 미노남게
2: 할머나 할머나 따뜻해 까이 농도 있어 까이 노바
1: 알게 들어기
2: 뭐 판매시 부 내게서 왜 사파 모래 베는 거 정오 모는 거 정오
3: 석다 씨가
0: 아이 농씨야 그리기는 안나 아도 까는 나오게디 어 니 티저나 퍼져나 하이베이 아들어 안강 신내까리 해는 간 기네
2: 까리 노 간 바 해보보 막 코이금 막이 행어 행어 나오고 막 덕신에 들어 막 코베 많은 밤이 비세
0: 씨씨 까이 코네 아이유가 신농어대까리 하이 그러게 내는 씨
2: 다리바 파우스 까이 노
0: 그리파우노
2: 어때 다리바 파우스 까이 노 하바
0: 그리파우 따르게 해미
2: 마마마 사기
0: 끊어기 마마마 자노 하이리지 뭐
2: 강로이 아마타 강신하로이 아두부디 이나스 방람만 해나 파바니
0: 헤이 바람도 하나 아이고한테 그건 바이 아들어 농씨
2: 호 앙앙아 두기 마마 두기 와니니 미야마 신나이 부그라가 지 본체 본 강아리 보세 막 코에 봐봐 깨임들 강로이
0: 끊어기 마마 끊어기 마자노네 하 당나 하이리지 뭐 에이 다시 내 말이 뭐 공성한데 뭐 와도나 아이고 꼭지 흔들어내 이는 신의 반민날이 비는 것에 낭나 다시 내 마샬랑에게 한 간겨놓고
2: 아시는 비니 아이 까리 와 빠기노 막 코에 봐봐는 아독 뚝 같이 잡을지 나도 뭐 눈빛이 뭐 펀들 잘놀이
0: 누시
2: 부어 아이고 나 콧배나 뭐 부어
0: 누시
2: 아셔 타모이 빨래 타와이 머니 간절히 보나 항나 아독 뚝 같이 잡을지 나도 잘라버디 아기 타모이 까리 파롱가니
0: 누시
2: 아이 낭 못 똑같지?
0: 그래
2: 나시리 낭 이나는 통나봐 아이 엄마시 타독도 자키가리 할머시
0: 그래 낭 이엄마시 타독도 자르니야 봐 자르 자르 자르 나 거의 그대 몰라 이런 타독도 자르 나 거의 아닌 마빠 하면 빵톡보이 안해봐 아이고 이 참도 흔들고 자꾸 자르 자르
2: 자까니예 아이 소질나 막기 자까니예 낭 나 따안들어봤소 누가네 아누가 막 심하디 강 아이기 뿐시시 행리만 막 하기네 낭 부디 까라합대고 미안해 할머시
0: 그치
2: 아이나네 아이나 뭐 소리나 막 기하까리
1: 데미바 까이 돌아가 데미바
2: 다 도와서 아냐 아이 새끼 사람
1: 데미바
0: 에헤헤헤헤 아이고 나 가문을 사척이시노 사척이노 아이나 할세 마구 가문요 마 밤도 믿고 밤마 바나쁜 타고 야다보 마학나 아이 새끼 해갖고 얘기네 하게 말할 락시니
1: 가문 이 데미비면 하이브스 하이브니 다이모리 살리빌리 자체 나랑 소자자는데
0: 아이길이 샷나 까이 돌아보 무난 나 코이 코디 막나 아이 이까이 비나 보호나리가 타박도 양돈 타도 나따르보디 임신을 내미내리 비문 것에 아파박함 어렵구무나
1: 하도가다 내가 코이니 띠따이모네 따이모 까리기노 아독 잠재래 비콩강닝 올라모부 따이모네 타박 비비기나 마다 아독 독이자 발리샤 이 신신은 내 아빤자링디에 이마이세 당가도로 잡은 감자들에
0: 야리무난 까리기노 나 코이 코디 막나 아이 이까이 비나 보호나리 보소 어 아이 우지 파따래 람제데비 나 때이머 시슈낭나 시랑 동안 파이다 하자라가 이몽가시 두가이나 봐 호날이 벗가리기는 뭐나
1: 아이고
0: 모두 누구 똥지 벗가리래
1: 아독 독이살 호하이도 바이구한다
0: 아이 무난 아이 도회네 칸이 빨리바 나꽁세 따나나 바니 아이기 빨리 미 아니면 땅들이고
1: 아도디 마마마 사기 말한 시가리 따이모는 자택이 부터 복덕이 보나 따이방자 막 파우나를 막아가도 뭐 가리게 아독 땀 뒤라 하게 갈리면 너

0: 뭐?
1: 누구 이봐? 아이 내 이부 뽑은 바보도 여지 마마 이 낭도 질 낭도 이봐.
0: 뭐?
1: 아이부 뽑은 바보도 내 이리로 이봐.
0: 뭐?
1: 아이 이봐 이게 바보 내 이리로 이봐. 여지 마가 나도 이봐. 아이 이봐. 아이부 뽑은 바보도 내 이리로 이봐. 여지 마가 나도 이봐. 내가 왜 안되니? 이봐 낚시해 내 샤비니 아이디 아이 열심히 내 샤비니 맞아로 이봐 아유 이봐 열심히 내 샤비니 맞아로 아이 열심히 가라로 아이 열심히 가라로 이봐
0: 이봐 목걸이 하려고 뭐 할배게 내 이보고 에이코요 랭이 닮은 바빠 아가씨다 아이 뭐 숨력까야 꼬리 힘들어 나이 고아 이밖에
2: 보보기타님
0: 보보
2: 가리기노 하 나는 람비 람자오다 남아다도 모아 한강 이밖 가리기노
0: 보보
2: 하
0: 봐봐
2: 어이 닮은 방시다 마빠 알레이도 마차 알레이바 홍나브로
0: 보보
2: 하 내 왕아 두고 빠콤 뽀뽀는 소이드는 삐가니 나도 보 낭나행 남아는 식미 꼭 도움 맞담다 미 토이 미헬 오일부 맞담다 뽀뽀는 낭이 봐봐도 맞담부도 소이드는 딱하니까 뽀뽀 기타는 휴디 말은 못 보니 휴디 아 거의 동기 마이리네 낭게 거의 아마땅아 이러면 마이리네 낭 남아보 아무나 와한게 칼라가 놓고
1: 아이 난 그래 뽀뽀 이마 아이 난 그래 이마 아이 난 그래 이마
2: 뽀뽀 기타는 라오 라이도 뽀뽀가 뻔나 구름을 실어 라오
1: 이마 라이 구름으로 실어 이마
2: 라오
0: 구름으로 실어 랑 뽀뽀가 실어 이마 실어
2: 비마
0: 봐봐
2: 라오니 라오니 뻔나 구름으로 실어 낭이 갓가다바 하이라 레이싱도 불어라 분노 크로머시라 라오
3: 아들 아들라 입으시라 아무튼 아이 거의 배만
0: 무시 람비니
3: 아이 강이 난 쇼무사케 할바기 강도나 낭이 궁글레 역리버니 아유 낭나 아이 뭐 숙여만 승날 입으실 거리기나 아유 아이 뭐 숙여만 승날 입으실 거리나
0: 마디디 아이 부부들한 비비 안에 보아이니
3: 아이 무슨 영어 아이는 빨리 뵙고 사리비겠지 영어 사리비겠지 아이기 명야우리 입으실 거리기나 아유 사리비겠지 아이기 명야우리 입으실 거리기나 무슨 넌 나이 부미야 뭐 망치 이거 멸었더라
0: 마디디 거리야 가입이 야우로 보기
3: 거리
0: 이사는 소인 아이비기 사리비겠다 안에보다 마빠기 민빠 이해두나 마폼 티파 마카이 사우비리 바 마파시부 까르 마마칼기 마파노
3: 이베만 까나기 마차 하 까나기 마파 아이 이참 들리티 마이 기찬티
0: 마두다란 바 마테 야우디 마도 아세 마마테니 노닝 바와리 마사네 미 콰기 미 콕통로 빠기 카버드 밍 하파파 마탐다 마폼 티파 마카이 사우비리 바 마파시부 그러면 막할기 마파노
3: 그러면 마파노 하리보시보 너는 남쪽 까마대기 미담래기 마하가도 와이기 이상해
0: 야래
3: 아이기 터무니 야방암로이 나띠 막 아이기 이상하띠
0: 마띠디 나란 태도고 야는 뭐하이니
3: 이베말
0: 허직디 아이기 이자세 소이나 일본 미사 마하이보도 오이리다나 마두수 미농시 짜오바 마파하마나 마사드 비부 쿠도니
3: 이베말
0: 라고는 마시뿐에 막 난기 코넥싱에 돈 기부가 왔더니
3: 나띠 마도 뿐에 막 이거 말이 힘들어 나띠
0: 빨리 뿐에 막 난기 돈 신이
3: 어 난가 시디 타우나 아파나 이기 망들 랩도나 신내 봐 우리 애들고
0: 신내래
3: 어
0: 마시디 아이는 너무 신내 뭔가 막이 타우나 래래
3: 어
0: 아이는 신내 뭐 폭로 신내리 나 북진 빅바 난구마 난구마 땀 티바 미사가마 되게 해놔 아이 이 자부 소이드고 행거니

0: 아니 보니까
1: 가이노 마코바만 하비리도 보 신카이시 보 아코기 미나트로 아코니 반 바링아이다 아코이 거기 미시엠다나 까나시엠도이노
0: 눅시 눅시
1: 까나라 오비야 까노다 아이수 마코바바다 하는 거 아니 얌래
0: 응 앵무네 까리 와 하는 게봐 아유 나는 까리 와 하는 게봐 앵무한다
1: 마땀도다 마코바바는 신카이 보
2: Sumangila Lona Haige Ahanbatang Kagtabire Lila Sanabikiba Naharo Kongtang Artist Association Ge Lila Kangbuni Thawam Sanduktuna Tahan Jariba Sakaswan Imphal Ge FM Sangai Channel Dagini Huzik Pungfum Masida Kudul Tamjari Jantra Ge Khonjel Da Kundrak Pam Ganeshyam Na Isegi Surda Khongba Bashi

당저리 베이스의 시글로네나 당카가시다 산독제바 마니프리 필미세이 마땅스틸 루신저리 아돔네 토럼 다비리바스 아카스파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다기니